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문명진의 잠 못 드는 밤에 잔나비의 신나는 잠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어제 피로 누적이 됐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아들이 새벽에 자주 깨고 제가 진짜 피곤했나 봅니다. 아들 밥을 30분 늦게 줬어요. 어찌나 미안한지. 오늘은 아들이 안 깨고 잘 자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네. 피로 누적이 많이 됐나봐요. 아들이 새벽에 자주 깨면 엄마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데 밥 30분 늦게 준 건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만큼 열심히 하루하루 잘 돌보고 계신 거니까. 오늘은 아이가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줘서 엄마도 조금은 쉴 수 있는 편안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 챙기는 것도 좋지만 엄마 컨디션도 잘 돌봐야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덜 피곤하고 즐겁고 편안한 일들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슬레이에 나타나죠. 김성규의 컨트롤. 양요섭 소리 없이 운다 청해 주셨습니다. 터버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척추측만증 같은 것 같아서 자세교정 운동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TV 보실 때도 자세교정 신경 써가면서 보시게끔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터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예, 어머니 건강 세심하게 잘 챙기고 계시네요. TV 볼 때도 자세 바라 잡아드리고 꾸준히 교정 운동까지 챙긴다고 하니까 곁에서 잘 살펴드리는 마음이 참 든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운동하실 때 몸에 무리 가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예, 오늘도 반갑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꽁치님도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씩 여유 챙기면서 즐겁게 보내고요. 아까 피로 누적이라고 하시던데 시간 날 때 피로 회복 좀 하시고요. 건강하고 신나는 목요일 보내세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조제제 모르시나요? 청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은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번 더 듣고 싶어 청해봅니다. 출근길 우연히 들은 노래가 오랜만이라 더 반갑게 느껴졌나봐요. 아침에 마음에 와닿았던 노래는 하루종일 흥얼거리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질 때가 있죠. 좋은 기억과 함께 다시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 가수가 달라도 같은 노래는 함께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출근길 좋은 기분 그대로 이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분 좋은 일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도 힘내세요. 신청 사연란 마감해두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세젤 예단 우리 단미님 방송이에요. 마감선 그어져 있으니까요. 단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란 것을.

햄바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리인의 타임리스, SG워너비의 타임리스, NCTU의 텐데. 부제가 타임리스군요. 오늘 타임리스 시리즈군요. 타임리스 태연 노래도 있는데. 아까 태연 노래는 한 곡 나갔었나? IMB가 나갔었군요. 그래서 바꿨을까? 안녕하세요. 터보영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있을 예정입니다. 별일 없기를 바라봅니다.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는군요. 별일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가장 좋은 하루일 때도 있죠. 오늘 하루도 특별히 신경 쓰이는 일 없이 편안하게 잘 흘러가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오늘도 수고가 많을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는 일 하나하나 잘 풀리기를 바랄게요.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바오님도 즐겁고 편안한 목요일 보내세요. 별일 없이 무사히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성공 리스트가 뒤로 밀렸네요. NCT U의 텐데 이 노래가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찾느라고 마지막에 올렸는데 예, 엔딩곡으로 보내드려야겠네요.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흑정민님 신청 사연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혈압 재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요. 되도록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있긴 한데요. 그나저나 낮에 또 병을 어찌 가나요? 아침부터 찌네요. 여튼 잘 들어요. 헌서의 해바라기 이후의 마지막 통화 이후로 임창완의 바다와 고래. 저는 처음에 이 노래 보고 김창완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완 아저씨가 또 노래를 내셨나 보다 했더니 아니군요. 임창완입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후텁지근해서 낮에 병원 다녀오는 거 걱정되겠는데요. 혈압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일 텐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병원 가기 전까지는 마음 편하게 안정 취하면서 지내고요. 무엇보다 몸이 우선이니까 오늘 병원 다녀오는 길 무리하지 말고 더운 시간대는 물도 챙겨 드시면서 천천히 다녀오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만큼은 여유 가지는 행복한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컨디션도 신경 쓰이는 날인 만큼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세젤예단 단민님 방송입니다. 예, 신청 사연 마감되어 있으니까요. 단민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보내주세요.

노래 분위기 참 묘하네요. 살짝 트로트풍 같기도 하고. 예.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 목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쌓인 피로가 슬슬 나타나는 때이기도 하죠.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감기 환자에 또 코로나 환자까지 많다고 하네요. 아침 저녁으로 체온관리 잘 하시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남은 시간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고 마음만은 가볍고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내일까지 방송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저와 함께 교대를 하는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네, 갑자기 또 근무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서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단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서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광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커피 한 잔을 다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식어가는 걸 알면서도 손이 닿는 곳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걸 반려커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마시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커피 자체가 아니라 그 온기를 곁에 두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곁에 두고 버티고 계신가요?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일 수도 있고, 지갑 속에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창밖으로 스치는 오늘의 첫 햇살 한 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도 여러분 곁에 그렇게 놓여있고 싶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음악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여러분도 반려커피 한 잔씩 준비하셨나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요즘 반려커피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커피를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며칠간 지난 방송이 언제였나 잠깐 봤는데 8월 21일이더라고요. 그렇게 8월을 보냈습니다. 벌써 9월이에요. 제가 어제 퇴근하는데 캄캄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계속 밝았었는데 저녁 시간에도 와 진짜 밝다 앞이 잘 보이네 그랬었는데 어제는 좀 늦게 퇴근을 하기도 했지만 퇴근하는데 캄캄해서 제가 또 밤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아 이제 밤에 운전하는 거 힘들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저 커피 가져왔어요.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네, 그러려고 왔는데 잘 지내셨죠?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과 신청곡은 햄바오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단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요즘도 잦은 외근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뭐 외근하고 이런 직업은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바빴군요. 오늘은 사무실에 있을 예정입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청해주신 곡 중에 부활의 사랑할수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잘 지내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단미님. 무탈하시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청해주셨던 곡이었습니다. 인피니트의 남자가 사랑할 때 함께했어요.

신청곡을 듣다가 문득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아 나도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뭐 요즘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게 다이기는 하거든요. 정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자요. 저 되게 일찍 자거든요.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해요. 저녁에 퇴근해서 잡니다. 근데 그 잠깐 이제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는 음악을 듣는단 말이죠. 뭐 어제는 이제 그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그 곡을 우연히 이제 이번에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인가? MC 더 맥스 공연 중인지 뭐 최근에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팬분들이 올려주신 이제 라이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들었어요.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막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이게 차에서는 혼자니까. 근데 문득 그 어느 날 좀 부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뭐죠? 블랙박스? 예, 가끔 그런 거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뭐 가끔씩 확인할 때가 있는데 이게 통화한 거랑 이런 거 차에서 말하는 것도 다 녹음이 되니까 혹시나 가족들이 혹시 제 차에서 뭘 확인을 하다가 블랙박스 뭐 이렇게 확인하다가 제가 노래 부른 거 들으면 이게 굉장히 좀 파장이 크겠다 싶어가지고 짧게 부르는 중간에도 아우 아차 아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뭐 이러거든요. 노래를 좀 잘 불러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두 가지가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셔플 댄스를 너무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제 그 유튜브에 맨날 그게 보여요. 셔플 댄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너무 멋있어 보여요. 너무 뭔가 다들 좀 몸도 가벼워 보이시고 그래서 되게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래 잘 부르고 싶고 막 춤도 잘 추고 싶다. 저 몸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잘 출 일이 없는데 배우면 좀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 요즘 좀 합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노래 청해 주셨어요. 샵의 스위티, 장나라의 스윗드림 준비했습니다. 들을까요?

저 요즘 그 예전 음악들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듣는데 그 중에 듣는 게 이제 장나라님의 노래거든요. 전 옛날에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장나라 씨를.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참 굉장했던 것 같아요. 뭐 연기도 잘했고 그리고 또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출연했던 드라마마다 다잘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노래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뭘 잘한다는 거야 뭐. 예.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큰둥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나서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웠던, 아름다웠던 가수분, 연기자분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물론 요즘도, 아 요즘도가 아니라 요즘 좋아합니다. 너무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좋네요. 오랜만에 장나라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시아님 사연 안 읽지 않았어요? 단미님 안녕하세요. 많이 시원해졌네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시원해졌죠. 한창 더울 때또 그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추워 죽겠고 저는 추운 거는 너무 싫어하고 또 이런 얘기 하다가 조만간에 또 추워질 거고 그때는 또아이 추위가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겠죠? 라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무 더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덥기만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정말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비가 자주 옵니다.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내리다가 말았다가 또 내리다가 말았다가 예, 그래서 좀 습하고 원래 또 저희 동네 습하거든요. 바닷가니까 원래 습한데 더 습해져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거? 아니 무릎 아파요. 이야기의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무릎 아파요. 너무 습해서 그런가? 많이 습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더웠던 때보다 좀 시원해져서 살만하다고 해야 되나. 꽁치님께서 단민이 안녕하세요. 선풍기 2단으로 트니까 좀 춥길래 1단으로 낮췄습니다. 그것 보세요. 이제 춥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니까요. 아, 저 며칠 전에 전기장판 켜고 잤어요.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덥다는 느낌이 안 들고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지막지한 무더위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나 봅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과 신청곡만 다녀갑니다. 단미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우리 꽁치님도 좋은 날만 되셨으면 좋겠네요.

1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스타비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정인이 엄마님이세요. 담미님 안녕하세요.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 덕분에 제 피로 누적에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서 할 일들이 점점 뒤로 밀려가는 거 있죠? 그래도 오전에 개운하게 씻고 나니 덜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개운하게 씻었겠다.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으쌰 으쌰. 대단하십니다. 아니, 개운하게 씻고 나면 또 저는 좀 또 처지거든요. 기력이 없어요, 진짜. 아니, 정말 기력이 너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적당히 타협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네, 제가 뭐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요.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뭐 크게 부러운 것들이 그닥 없는데. 근데 이제 뭐, 그쵸. 그 순간순간 어떤 것들이 하나씩 부러운 것들이 생기기는 하죠. 근데 또뭐 그렇게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제일 부러운 건 기력이 있는 사람들.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셔플 댄스를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한라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라산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좀 기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기력이 너무 없으니까. 요즘은 좀 기력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부럽네요, 정인이 엄마님. 시청해주신 곡,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택 민수 얼굴은 아이돌링. 네. 그래요? 얼굴이 아이돌이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얼굴, 송강님이 이제 작년에 10월 1일 날 제대를 했잖아요. 아, 제대 날짜까지 기억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얼마 전에 봤어요. TV에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제대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 건데, 그 송강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런 얼굴들이 이제 연예인이구나. 진짜 너무,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평택 민수님이 그런 얼굴을 가지신 건가요? 청해주신 곡, 네. 한 곡은 제가 먼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또한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쵸? 송강 너무 잘생겼죠?

와생땅님이십니다. 신청곡을 올리려고 생각이 안 올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 한참을 기억과 싸워야 하는 꼬라지가 서글퍼 곡 올리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종합방만 두리번거리다 모처럼 가요방을 뒤지니 조금 팔립니다. 뭐가 팔려요? 응? 다음부터 많은 곡에 익숙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뭐가 팔려요? 청해주셨던 티아라의 롤리폴리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 대화방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그 저는 계획형이거든요. 네. 계획형이에요. 근데 게을러요. 네. 게으른 계획형. 그래서 그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계획하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계획을 막 해놓고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안 좋거든요. 그럼 또 계획을 안 하면 되지.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걸 좀 불편해 하기도 하고 너무 별로예요.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덜해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얼마 전에도 후배랑 뭐 그 동료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저는 진짜 그 계획 없이 막 여행 가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뭐죠? 갑자기 만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날도 얘기 듣다가 놀라고 항상 이렇게 저랑 같이 일하는 멤버 중에 극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삶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 어떻게 저게 되지? 그랬는데 또 제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렇게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저 친구나 나나 비슷한데 근데 또 저는 또 어디 매여있고 소속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는 못하겠다. 근데 뭐 해보고 싶기도 하다. 그런 마음 안에서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 저 지금 너무 충격적인 게, 아, 여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가다가 어디 막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하니까 너무 숨이 막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후배랑, 저희 왜 후배 중에 극 피인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친구랑 여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얘기를 했더니 숨 막혀요 이랬거든요. 자기는 그렇게는 못 견디겠다고. 근데 저도 지금 저렇게 막 아무데 알아보지도 않고 막어 어떡하지? 숨 막혀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참 그래도 약간의 게임이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이제 또 P였던 그 선배였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겠다 하고 나와서 가는 길에 뭐 눈에 보이니까, 맞다, 저기도 좀 들러봐야겠다, 여기도 들러봐야겠다 이러고는 들러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는 좀 힘들고 그렇지만, 그 목표했던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참좀 깨였군 그랬었는데, 아직은 제가 좀 힘든 것 같네요. 저는 저렇게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어떡해. 숨님께서 도착하면 여기는 어딜까? 이런. 아, 너무 싫어. 여기는 어딜까? 이러면서 설렌대요. 그럴 수도 있나? 여기는 또 어디야? 이렇게 되지 않나?

센치신님이십니다. 단미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센치신님은 제이일 것 같아요. 계획형. 오랜만에 오신 듯합니다. 그래서 더 반갑네요. 어제는 음식을 잘못 먹었던 탓인지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 지금 많이 헬쓱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안쓰러웠는지 매실을 타서 주셨어요. 탈났을 때 좋다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데워서 건네주셨습니다. 점심은 호박죽을 끓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마냥 감사하게도 잘 먹는 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겠죠. 단미님도 항상 음식 조심하시고요. 탈나지 않게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시고요. 방송 후에 잘 챙겨 드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단미님.

재봉틀 고양이님이십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는 일 때문에 바빠서 김치를 사 먹는데 너무 맛이 없다. 소정아, 홈쇼핑에서 햇 고춧가루를 사고 주말에 알배추 사서 가을 겉절이 담궈 먹자. 엄마가 해줄게. 이 멘트를 듣는 순간 작은 든든함이 밀려옵니다. 원래는 제가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 우리 집은 나이 많은 엄마가 딸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은 나이도 아니신데 출근하시고 김치하고 찌개 종류는 직접 하시거든요. 단순히 김치 한 봉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상을 누려도 되는지, 엄마가 주는 행복을 제가 가져도 되는지 그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엄마에게 무엇을 해드리고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우리 소정님이.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예, 그 존재 자체. 그냥 그거예요.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한테, 딸은, 아들은, 그래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냥 다 한 거예요. 그걸 모르셨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면 됩니다. 그냥 거기 그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거. 아, 뭐 물론 이제 중간중간 저 역시도, 예, 사람인지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기는 한데, 아니 조금 있긴 한데,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존재 자체가 귀한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화가 났고, 요즘에 좀 늘 제가 좀 화가 치밀어 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 두 명을 생각을 하면, 네, 아, 그래서 내가 사는가 보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꼭 하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얘기하고 싶네요.

이틀 동안 비가 쏟아지고 다시 햇살이 보이는데 오늘 햇살이 더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반려커피가 아니라 저는 반려커피 메이커가 되고 싶네요. 아침마다 언니에게 좋은 커피와 기운을 제공하는 커피메이커. 8월보다 9월이 더 바빠지는데 체력이 고갈 직전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뭐 저도 기력이 없는 사람이라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싶지만 그래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 체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돼요. 저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요즘 너무 바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제대로 못 마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일하면서 커피를 좀 진짜 너무 커피가 땡겨가지고 근데 이제 커피를 가져와서 한 모금도 채 못 마셨던 것 같아요. 아예 못 마셨구나. 아예 못 마시고 또 막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그 컵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날도 그렇게 못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를 쏟았으니까 주변이 다 커피 향이 나잖아요. 커피 향 이렇게 폴폴 마시면서 아, 되게 먹고 싶다. 그 생각만 하다가 퇴근을 했거든요. 그냥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그 존재만으로도. 네, 그냥 어머니한테는 충분하다는 거. 우리 루미구구님께서 청해주셨던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그리고 재봉투 고양이님의 신청곡. 네, 우리 가수님이십니다. 그대가 그대를 들으셨어요.

0: bars. Drop it on me.
1: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계획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네, 그렇게 방송이 있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머리카락 염색을 하다가 문득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90세까지만 염색해야지. 염색약이 너무 독해서 이제는 안 되겠어. 요즘은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탱탱했던 피부도 윤기가 나던 머리카락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거울을 보다 예전보다 듬성듬성해진 머리카락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빈자리를 열심히 채우고 흰머리를 꼼꼼하게 감춘다고 해서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 하고요. 지금 내 나이에 어울리는 적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 아니라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씩 인정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어나도 흰머리가 하나 둘 많아져도 그 안에는 내가 살아온 시간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저는 고민 중입니다. 머리카락은 언제까지 염색해야 할까요? 어느 날 과감하게 염색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멋진 가발 하나 장만해야 할까요?

젊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 내 나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이를 가장 멋지게 먹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나이를 잘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나도 꽤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단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헨바오님의 신청곡으로 SES 너를 사랑해, 트와이스 누구보다 널 사랑해, 샤니 그대를 사랑해 함께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반찬은 뭔가요? 저 예전에 근무하는 그 언제였더라? 되게 오래전 일인데 일이 정말 힘들고 너무 지치고 짜증나는 막 그런 일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품 안에 사표를 들고 다니면서 내고 오늘 그만두리라 다짐하던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그 생각이 쏙 들어가게 하는 게 있었는데 스카이라운지에서 먹는 점심이었어요. 왜 이렇게 밥이 맛있지? 하루만 더 참아볼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선풍기를 1단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다리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단으로 올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안 먹으려고 미리 새우탕 컵라면 한 사발 먹었어요. 우리 꽁치님, 왜요? 오늘은 밥이 당기지 않으셨나봐요. 엄마가 외출 운동 가셨는데요. 점심시간 전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차려드릴 예정이신가요? 저는 라면을 안 먹은 지 조금 됐습니다. 네, 라면을 안 먹으면 과연 살이 빠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라면을 뭐 거의 끼니 때마다 한 번씩은 챙겨 먹었던 것 같은데 라면을 끊었을 경우에 정말 살이 빠지는지 확인해 보고요. 살이 안 빠지면 다시 먹으려고요. 간간이 먹는 라면 참 맛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TNX Die Another Day. TNX의 Die Another Day, 그리고 All Hours의 Hope, AN의 X2G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사실 라면 먹고 싶었는데 참고 있거든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매일 봐도 반가워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났지만 차분하게 집안일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아이들이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 행복한 웃음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웃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들의 웃음 덕분에 아마 또 즐거운 시간, 즐거운 하루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했습니다. 러블리즈의 아츄, 다이아 나랑 사귈래 준비합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B1A4의 영원, 이혜리 나는 문제없어, 김수연의 드리밍인데요.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반찬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샌드위치 배달을 시켜 먹을까? 퇴근하고 간식을 좀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네, 오늘 좀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숨 좀 돌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그 고민되는 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이 행복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얼마큼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먹었는데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해요. 어쨌든 만족스러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영원을 약속하고

여권 찾고 도가니탕 한 그릇 하고 왔습니다. 이 집 맛집이네요. 김치가 겉절이인데 맛있어요. 도가니도 맛있고요. 국물도 깔끔해서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설렁탕을 먹어봐야겠어요. 수사비님도 맛점하시고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와우님, 여권 찾아오셨어요?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아, 부럽다. 신청곡입니다. 김형중 그랬나봐. 모세 사랑인걸 더너츠 잔소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먹고 싶어요. 도가니탕. 저 원래 그 국물에다가 밥 말아먹는 거 국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먹으면은 체중 조절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꾹꾹 참고 있습니다. 아, 언제 먹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요? 마오님께서 제 목까지 즐거운 식사하셨길 바랍니다.

나선옥개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 깨면서 잘 들어요.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동 중에 너무너무 졸려요. 그래서 꾸벅꾸벅 막 졸거든요. 고개를 까딱까딱 안녕하세요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그렇게 잠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갈 때도 그렇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특히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려요. 뭔가 좀 그 지루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몸인 것 같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분명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때는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저, 마이 트레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날이 오면, 스트레이키즈 엉망, NCT 드림의 헬로 퓨처까지 저도 잠 깨면서 잘 들어볼게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마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으로서 안에서 가요올릭

우리예요. 앞전 방송 우리 정말 고운 목소리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신청곡 중에 흑장미님께서 우리 우기님한테 들려드리는 이 곡 하늘이 부리는 웃기네 함께합니다.

오늘도 제가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그 저랑 인사 나눠주시는 분 한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저랑 3분 동안 놀아주시는 대화방에서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은 없지만 저랑 기존에 계시는 분들 말고요. 3분 정도 놀아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돌멩이님 저랑 놀아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3분 동안 저랑 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걱정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걱정 중 상당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까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저 또한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의 기분을 망치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 웃을 수 있는 순간까지 놓쳐버리는 거니까요. 물론 걱정이란 걸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가슴 한켠에는 분명히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라고 해서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위험을 미리 대비하게 해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잠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는 동안에 내 마음은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현재의 나까지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직 아무 일도 결정된 거 없다고, 본인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대화방에서 3분간 저랑 얘기 나눠주신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달달한 용님 나오셔가지고 커피 쿠폰을 양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놀자님도 나오셨는데 쏙 들어가셨습니다. 바쁘시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그때부터 저랑 3분 놀아주시면 제가 시원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에는 지금 귀여움이 짱님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과 신청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NC 다이노스 김나연 치어리더보다 이쁘고 귀여우시고 섹시하신, 와 이제 섹시까지 들어갔나. 다비 언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오늘도 천곡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신청하신 곡 세 곡 중에 네, 그 곡입니다. 이유의 곡과 태댕의 노래 두 곡만 준비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입니다. 이재영이 부르는 유혹. 필사모님께서 섹시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마침 또 햄바오님께서 섹시한 걸 어울리는 유혹이라는 곡을 청해주셨네요. 참 세상에는 예쁜 치어리더들이 엄청 많은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치어리더보다 예쁜 방글방글. 와, 오늘은 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큼이 아니고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후라이팬 천국 남깁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바오님께서도 또 얘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번 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신청하신 곡 중에 두 곡 준비합니다. 이재영의 유혹과 그리고 아이비가 부르는 유혹의 소나타.

다음 신청곡 사연입니다. 누나 하시면서 호요이님 다녀가셨습니다. 이번 주는 한 번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벌써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만 기다렸어요.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변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그대로인 친구들도 있고 제각기 자기 일하며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놀아서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누나 방송 들으면서도 힘내볼게요. 식사는 챙겨 하신 거죠? 친구들과 다음 만날 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럼 또 나눌 말들이 많겠지요. 오늘도 잘 들어요. 어느덧 누나의 방송이 고된 노동 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호이님께서 오늘도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친구라는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미진이 그리고 방송은 못 듣고 있지만 열심히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일선이 그리고 우리 호요이님은 아니지만 제가 둘리라고 부르는 그 사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신청하신 곡 듣도록 할게요. 지하의 노래와 그리고 산들의 노래 이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모인 내가 원하는 것일까?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명문대에 몇 명이 갔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내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살펴봐 달라고요. 참 마음에 오래 남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오래 남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아이에게는 자꾸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아이를 위한 마음도 있지만 내 아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 부모의 체면과 욕심,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마음도 조금은 들어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아이가 치러야 할 마음의 대가는 생각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아보니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느냐니까요. 그러니 오늘의 아이에게 몇 점 받았어? 몇 등이야? 뭐 이런 질문 대신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너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면 적어도 아이가 자기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나의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잠시 할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좀 돈을 적게 쓰려고 하고 있긴 한데 편의점이나 커피숍은 안 들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냉동 얼음이 된 식수가 녹기를 기다리면서 마셔가고 있는데 잘 안 녹네요. 야간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얼음컵은 세이브하고 냉동얼음 생수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쁜돌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아직도 덥죠?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시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은 더 먹히고 찝찝함은 더하고 날씨가 참 희한합니다.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신청하신 곡 중에 성시경의 곡과 범진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님 하시면서 달빛 바다님 오셨습니다. 늦은 점심 먹고 후식으로 블루베리 스무디 먹고 있습니다. 끝자락 더위 조심하시고요. 들려주신 음악 들으면서 열일 모두 해보겠습니다.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말이 뇌에서 생각한 대로 입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그러시죠? 블루베리 스무디 네 드시고 난 뒤에는 꼭 양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이 사이에 끼이는 거. 자, 달빛바다님이 신청곡 두 곡 함께합니다. 클라시의 곡과 한로로의 곡.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출근하고 일하고 가족 챙기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드디어 휴가가 생겼습니다. 모처럼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휴가 첫날부터 밀린 집안일을 돕고 평소 못했던 일을 찾아서 하고 누워있다가도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쉬는 것에는 서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쉬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몸이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마음에도 아무 목적 없이 머무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이 가장 어려운 휴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반복 속에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짬이 나면, 시간이 되면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내 몸에 기름칠도 하고 내 머릿속에 새로운 바람도 넣어주면서 그렇게 내 몸을 아끼며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오늘 하루는 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는 꼭 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나 봅니다. 도련이 안녕하세요. 오전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집안일 하랴, 돌잔치 준비하랴, 예약 주문할 건 얼마나 많은지 소소하게 하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바쁘고 문자로 상의하고 제가 거의 다 예약을 하고 아들 보랴 준비하랴 오전이 후딱 갔네요. 촛돌인 만큼 잘해주고 싶거든요. 아들은 나중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추억이 남으니 준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세요 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 딸 돌잔치 할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소녀시대의 곡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소녀시대 상당히 늙었네요. 18년 전이니까 와, 정말 장수하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요거 저거 신경 쓸 게 많죠? 그래도 찬찬히 준비해서 우리 정인이 돌잔치 멋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돌림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와우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돌림 오셨네요. 사랑하는 와우도 왔습니다. 욕실 줄눈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욕실용 백 시멘트로 메웠습니다. 못 쓰는 카드로 쓱 지나가니까 예쁘게 메워지네요. 눈에 거슬렸는데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돌림 방송 오늘도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만능 살림꾼이시네요. 저는 못합니다.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우리 와우님처럼 그렇게 예쁘게 못합니다. 저희 방의 흑장미님이랑 와우님은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흑장미님께서 아까 청해주신 곡 그 하늘이 부리는 웃기네 첫 곡으로 제가 준비했었는데 잘 들으셨죠? 병원 왔다 갔다 하며 잘 듣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워 하셨는데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MBTI가 F라고. 무조건 T로 봤는데 네, F인 부분도 있으신가 봅니다. 와우님의 신청곡 두 곡 함께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는 사람이 참 많은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내가 웃고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축하해주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만나자는 연락도 참 많이 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인생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괜히 연락을 피하는 사람도 생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찾아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는 사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순간에야 정말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가장 빛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초라해졌을 때도 나를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나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내가 웃을 힘조차 없을 때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도 그냥 내 편으로 남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인연을 가진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힘들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사람은 행복할 때보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NCT 위시. 나스럽게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미 많은 것 같아서 티만 내고 잘 들어요. 힘내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오랜만에 봅니다. 제가 맨 처음 방송을 했을 때 나스럽게님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나스럽게님께 나하라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대화방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잘 계시죠? NCT 위시와 보이 넥스트 도어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럽게님 신청곡까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신청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두 곡을 전해드리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루미 썬데이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만, 한 사람만을 요런 제목으로만 두 곡을 청해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제가 방송이 없습니다. 아마도 못하지 싶어요.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또 짬이 나면 어떻게 되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살림에 잘 보태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신 달달한 용님 그리고 놀자님 아까 바쁜 와중에서도 나와주신 비주맘님 그리고 또 뭐지? 우리 방을 늘 지켜주시는 고정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 함께 신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바이바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더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 햄바오님께서 오랜만에 대화방에 계시는데

화이팅이랍니다. 네, 2시간 방송 화이팅해야겠습니다.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도 화이팅 하면서 씩씩한 목소리로 방송해 주셨는데 쌍끈발랄한 우리 이쁜 돌림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오후 시간 푹 쉬어.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쉬어. 격리하면 쉬어.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이쁜 돌림도 쉬어. 그래볼까요? 여러분들은 농땡이 치지 마시고 남은 시간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근무하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선곡도 하고 청국도 올려놓으면서 2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병에서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 요즘 군대가 되게 짧아지긴 짧아졌나 봐요. 분명히 엊그저께 입대한다고 한 것 같았는데 전역했다고 오늘 식사하러 오셨는데 군대 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요? 벌써 제대했어요? 그냥 그렇대요. 1년 6개월이래요. 되게 빠르네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멀었는데. 자,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외근 중이라 이번 주못 놀았는데 오늘은 또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오늘 노네요.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양만나 천국남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천국을 남기게 되어 기분이가 좋습니다. 엊그저께 남기지 않았나? 퇴근길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인가? 네,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제였나? 그제였을 거예요. 그제 같은데. 네, 오늘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그때 퇴근길에 노래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들었으면 어떡하나 했었거든요.

네, 우리 햄버우님, 네, 열심히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있는데 끝까지 화이팅 하면서 네, 더운 여름 날씨 9월까지는 쭉 추석 전까지는 쭉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추석이 있는데 연휴가 짧더라고요. 4일밖에 안 돼요. 4일 연휴 왠지 낯설다. 보통 5일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4일이라고 하니까 낯설어. 아무튼 우리 햄버우님 한 주가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가슴이 뜁니다. 두근두근.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는 길에 마라탕 포장해서 갈 예정입니다. 집에 고량주가 있어서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만나게 잡사. 마라탕을 안 좋아해서 고량주를 안 좋아해서 딱 좋아. 만나게 드시고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고생했어요.

네, 꿈꾸름 마음으로님의 청곡 톰보이 남았네요. 네, 오랜만에 사연 안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도 열심히 달려서 벌써 목요일이에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도 화이팅!

네, 우리 꽁치님의 사연입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후끈후끈 집 밖은 따사로운 햇살과 열기의 불판입니다. 구름이 좀 낀 날씨가 이어지더니 다시 텍사스풍의 열기 불판이 펼쳐지는군요. 부디 저녁밥 먹고 걷기 운동을 가지 않고 이벤트 일감이 안 생기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악마님,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푸짐하고 맛난 저녁 식사 시간 보내세요 해주셨어요. 많이 덥죠, 우리 꽁치님. 힘들어도 걷기 운동을 꼭 해야 한다면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쉬면서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님 청곡 언제 수정했죠? 못 봤어요. 네, 일단 와우님의 청곡과 함께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문이. 김치찌개 끓였어요. 오늘은 소고기 구이에 김치찌개입니다. 한번 끓여놓고 먹기 전에 또 끓이면 더 맛나거든요. 이제 환기하면서 청소 들어갑니다. 항만님 방송 감사하고요. 맛저녁 하세요 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정인호의 헤어를 못 봤어요. 만약에 봤다면 잔잔한 곡으로 선곡을 했을 텐데 네, 세 곡 댄스곡만 봐가지고 수정한 걸로 알았어요. 세 곡을 댄스곡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인호의 헤어는 시간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곡들 소곡들이 다 잔잔한 곡들이라 오늘은 다 댄스곡만 올려주셨네요. 남은 퇴근 시간까지 아마도 댄스곡만 송출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우님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이어서 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럽게님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앙헴 세대의 느낀 곡을 골라봤어요. 힘내세요. 제 세대예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좀 젊으니까. 우리 나스럽게님이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퇴근하셨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즐거운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나스럭키님께서, 네, 저의 느낌인가요? 더 이스트라이트 곡은 참 좋아합니다. 네, 내 인연의 동생 네버인가요?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신나게 어깨춤 추고 나왔습니다. 우리 꼬만고치님 반갑습니다. 출근할 땐 세상 지친 민낯으로 들어오던 우리 이주임. 퇴근 30분 전부터 톡톡톡 화장을 고치기 시작하네요. 흥도 많고 술도 잘 마시는 이주임이 우아한 뷰티타임. 변장한 건가요? 변신한 건가요? 술도 잘 마시는 이주임의 우아한 뷰티타임 시간. 30분 동안 마스카라도 하고, 아이섀도우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하던가요? 이렇게 퇴근 30분 전부터 부지런히 단장하는 여직원. 악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녀가 수상해요.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출근할 때는 정말 잠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출근을 민낯으로 정말 출근을 합니다. 또 퇴근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밤에 약속이 있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눈썹 반짝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마스크라 한번 하고 치장을 하죠. 그 대신 옷은 꾸며 입고 갑니다.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그러지 않나요? 지하철에서 보면 여성분들은 아침잠이 부족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지하철에 앉아서 마스카라 올리는 직원분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20대, 30대에는 정말로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버스 안에서 화장하고 택시 안에서 화장하고. 근데 직업이 직업인 만큼 별로 그렇게 화장을 안 해도 되는 직업이라서 화장을 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퇴근 시간 정말로 30분 전부터 부랴부랴 치장을 하고 밤에 무대를 활보하고 다녔죠. 수상할 거 없어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네, 우리 코만고치님도 그러지 않나요? 안 그런가? 남자라서. 네, 왜? 내가 창피해? 같이 데리고 다니면 창피할 정도의 얼굴은 아니죠? 젊은 날에 진짜로 가사 말처럼. 야, 창피해. 떨어져. 떨어져. 이 정도만 아니면 뭐 팔짱 끼고 걸어도 되겠죠? 네, 한 주, 목요일이에요. 내일도 데이트 해주실래요? 아무튼, 남은 시간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청해주신 곡 이어서 계속 전해드리고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의 젊은 날, 아, 뭐 했을까요? 열심히 놀았죠. 네,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젊은 날 하나라도 더 벌어야 노후에 좀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아등바등 뛰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퇴근길,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1시간 동안 우리 흑장미님의 러시타임으로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7시부터 우리 까까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마감선 올라오면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불과 1, 2주 전엔 시원한 계곡을 찾고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찾았고 또 시원한 그늘과 양산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따뜻한 물로 씻고 싶고 또 밤에 잘 땐 전기 매트를 켜놓고 자는 그런 요즘입니다. 어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날씨에 몸이 적응을 할까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옛날처럼 전기가 없고요. 물을 길러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자동차가 아닌 말을 타고 몇 시간씩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와, 숨이 딱 막힙니다. 문명의 적응은 참 빠른데요. 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자연재해가 심각한 시기에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조금만 아끼면 어떨까요? 9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 우리 흑장미님 아마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으신데도 또 음악과 함께 해주셨어요. 좋은 음악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녁 꼭 챙겨 드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깎아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프닝 멘트처럼 아주 오래전 노래를 준비해 봤어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윤도현밴드의 흰수염고래 그리고 꾸러기에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세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마 김광석이나 그 윤도현밴드의 곡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요. 아마 꾸러기에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이 곡은 못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아주 옛날 곡입니다. 김창완이 작사, 작곡을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곡이기도 하죠. 왠지 이 곡이 꼭 듣고 싶었습니다. 자, 음악 청취하시는 분들 혹시나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셔서 여유있게 두세 곡 정도 올려주시면 제가 성성껏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퇴근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아직 저녁 안 드신 분들 잘 챙겨 드시고요. 시원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오늘 낮에 비가 좀 내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강원도 쪽으로 비가 좀 내리고 다른 곳은 낮에 좀 더웠던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침 저녁은 정말 시원합니다. 이 정도면 뭐 살만해요. 이제 이러다 보면 금방 가을이 오겠죠.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약간 분위기 좀 살짝

안녕하세요, 까까님. 이번 주는 목요일에 뵙네요. 마라탕 포장해 와서 먹는 중입니다. 단계는 3단계. 매운 거엔 자신이 있는지라.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필사마님 제 시간 첫 신청곡 감사드리고요. 마라탕 좋아하시나 봐요.

마라탕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맹목적으로 너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냄새도 못 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뭐 냄새를 못 맡을 정도는 아닌데, 적당한 그 향신료 냄새는 괜찮은데요. 정말 강한 향신료 냄새는 못 맡아요. 제가 중국 여행을 갔다가 유일하게 한 입도 못 먹은 게 마라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우리 필사모님 좋아하시는 마라탕 맛있게 드시고요.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신청하신 곡세곡다 준비했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음원이 살짝 불량인 것 같죠?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깎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하루 어찌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아들 밥 주고 집안 일하고 돌잔치 준비도 하고 오늘 아들 영상도 만들고 별로 찍은 게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잘 만들어서 뿌듯해요. 오늘은 아들이 잘 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얼마 안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보아요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그 얘기가 벌써 돌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요즘에는 돌잔치 하실 때 아기들 진짜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앙증맞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아기도 엄마도 푹 자는 그런 밤 됐으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곡 다 준비했습니다. 홍대광이 부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천사일까? 여우일까? 소실적에 띠박질도 잘할 것 같은 이케리 까까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벌써 9월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전날에 분명 알람까지 끄고 잤는데 새벽녘에 띠로리 띠로리 알람인 줄 알고 봤더니 회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출근. 비몽사몽 근무하고 왔어요. 원래는 동생 생일이어서 밥 먹으려고 휴무 잡았거든요. 동생 녀석도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부모님이랑 동태탕 한 그릇 먹고 왔어요. 고급 입맛인데 두 번째 방문했다는 건 평타는 친다는 이야기겠죠. 늦은 밥시 방송이어서 식사는 드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힘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스위트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퇴근이 조금 늦어서 급하게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시간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단 씻고 복숭아를 급하게 하나 얼른 먹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면 든든하게 저녁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스위트님께서는 오늘 쉬는 날인데 출근을 하셨어요. 저 이 기분 알아요. 쉬기로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갑자기 출근하게 되면 정말 짜증납니다. 말도 못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화풀이 할 데가 없어요. 오늘 출근길이 아주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동태탕 드시고 위로 받으셨으니까 시원한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빅마마가 부릅니다. 체념.

따가님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곡 남기고 배가 고파서 뭘 좀 사러 갔다가 와야겠네요. 따가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꽁치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저녁을 일찍 드시는 분이세요 우리 꽁치님이.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출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뭘 드셔야죠. 안 드시면 더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픕니다. 뭐 맛있는 걸 사러 가셨을까요? 요즘에 편의점에 도시락이 너무 잘 나와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편의점을 잘 이용을 안 하는 편인데 그 편의점 도시락이 푹 빠져서 언젠가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쩜 제가 하는 반찬보다 더 맛있고요. 가짓수도 여러 가지인지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한식 도시락, 양식 도시락 종류별로 다 있고 가격도 뭐한 3, 4천원이면 든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컵라면 딱 따뜻하게 해서 도시락 하나 딱 먹으면 한끼 든든하죠? 네, 간식 맛있게 드시고 늦은 시간 배고프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든든하게 드시면 또 저녁에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걷기 운동.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베니 부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즐거우면 혈압이 떨어질까요? 그럼 신기하고 즐거운 노래 들어요 하시면서 아, 저희 방 부국장님이시죠? 흑장미님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셨네요. 제목을 보면서 웃었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왜 그 이 제목 자체가 저하고

많이 연관된 듯한 느낌? 바람난 예선생의 내일부터 다이어트라는 곡과 효탁의 나는 뼈다귀 해장국이 좋아요. 그리고 개미의 수돗물인 줄 알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참 재밌어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곡이라서 정말 궁금한데 매일매일이 저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해장국 중에서 뼈다귀 해장국하고 콩나물 해장국을 제일 좋아해요. 왠지 저의 주제곡 같습니다. 우리 흑장미님 덕분에 재미있는 곡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마감선 1호 우리 다음 방송 하시는 키드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흑장미님께서 혈압이 좀 높으세요. 그래서 이 혈압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혈압을 좀 낮추는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녁에 산책도 하시면 금방 건강해지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변에 모든 스트레스가 될것 같은 모든 일들은 눈을 감아 버리세요. 알겠죠?

너무 너무 재밌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우리 흑장민이. 이 곡을 들으면서 저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그 개미의 수돗물인 줄 알았다라는 곡 가사를 듣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예, 술을 한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속이 화끈화끈하니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 시원한 육수, 얼음 동동 띄워서 마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데 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덕분에 좋은 음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흑장미님께서 이 곡을 듣고 혈압이 내려가셔야 되는데 제가 듣고 즐거워서 혈압이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제시가 마지막 신청곡이 될것 같습니다. 이시아님께서 안녕하세요, 깍가님.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클라우디 베이의 네 개로, 이글의 여름 너야, 그리고 니니의 비 흐림이라는 곡 신청을 해줬어요. 이신세곡다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러 나오겠습니다.

이시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뉘디의 비, 흐림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고요. 제시간 신청곡 모두 들려드렸네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신청곡 올려주시고요. 사연 적어주시는 거에 방송하는 자키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9월이에요. 9월 된 지가 3일 됐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번 달에는 그 가정주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추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출근하지 않아서의 행복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음식, 장만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모르겠어요. 그 가정마다 다그 스타일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음식들을 집에서 손수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튀김이나 전 이런 종류도 아예 모듬전이라고 해서 뭐한세 가지 정도가 냉동으로 딱한 봉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를 사다가 해동을 시켜서 그냥 후라이팬에 데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잘 나와 있죠? 뭐 대형마트 가면 뭐 음식들이 싹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 먹는 게 좋지만 건강 생각해서 사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식 솜씨 나쁘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솜씨 좋은 그 반찬가게 가서 내 입맛에 딱 맞는 음식 사서 드십시오. 그래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합니다. 세븐의 라라라라는 곡, 그리고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두 곡이랑 들려드리고요. 저 잠시 후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명상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스스로에게 돌아가기 또는 스스로를 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매우 많다고 해요. 가장 쉽고 선명한 설명은 쉼이라고 합니다. 잠깐 멈춤을 하고 조용히 앉아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끼며 쉬는 것이라고 해요. 고요함이 뒤따르면서 절로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명상이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명상 많이 하시고요.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생각을 멈추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키드님과도 즐거운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마지막 곡, 신나는 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아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까까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또 2시간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도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깎아님이 함께 해주셨죠. 항상 들으면 우리 하늘호수 방송국 우리 DJ CJ님들은 다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튼 너무 잘 들었고요. 잠깐이었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유정의 바다의 왕자 그리고 더 크로스의 당신을 위하여 함께 전해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2026년 9월 3일이고요. 목요일이죠. 제가 원래 방송은 거의 화요일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좀 우연찮게 좀 이렇게 됐는데 아마 다음주도 어쩌면 좀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8월도 그 무덥던 8월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9월이 왔습니다. 9월일부터는 좀 가을 냄새가 좀 나죠. 가을 향기. 아침 저녁은 그래도 조금 선선해요. 그죠? 낮은 아직 많이 덥긴 하지만 습도가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희한하네요. 제가 카톡 볼륨을 줄였었는데, 다시 잠깐 살아났나봐요. 죄송합니다. 다시 줄였어요? 껐어요. 신청곡 게시판에 수인님 다녀가셨습니다. 여심을 사로잡는 꿀보이스의 소유전 남기님. 안녕하세요. 사연난에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인데 늘 건강하시길 바라봅니다. 저번 달에 부서원이 두 명이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졸지에 요새 죽을 맛입니다. 안 그래도 일찍 출근하는데 요샌 더 일찍 출근 중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많고 이력서는 계속 받고 있는데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도 11시까진 어찌저찌 방송 틀었는데 요샌 9시 되기 전에 꾸벅꾸벅 졸아요. 그저 휴무날 하루 종일 자는 낙밖엔 없어요. 요샌 정말 사는 게 재미없네요. 꿀보이스키드님 방송이라 사연단 후다닥 다녀갑니다. 늦은 시간 방송 힘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쵸. 건강이 제일이죠. 뭐니 뭐니 해도. 그리고 참,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거긴 하지만, 늘 느껴오긴 했지만, 요즘 들어서 좀더 느끼는 게, 참, 남자들 힘들어요, 사는 거. 네, 힘듭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힘들죠, 당연히. 네, 참, 부지런하게. 저도 요즘엔 좀더 일찍 출근할 때가 많거든요. 그 물건 배차를 해서 그 오시는 그 기사님들이 있는데, 원래는 다 그때그때마다 달랐는데, 어느 한팀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먼저 좀 그걸 선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거의 물건 출고를 9시, 아, 7시 반에 해요, 거의. 그 7시 반까지 출고를 해야 되는 거면 나는 최소한 7시 조금 넘어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좋긴 하지만 좋으면서도 좀 피곤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안 그러면 원래 9시에 출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출퇴근하는 차량들하고 좀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일찍 물건을 실어주면 그분들도 그렇게 되면 하루에 두 타임을 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했던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모쪼록 잘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사실은 진짜 주말에 진짜 잠막 그렇게 자고 싶은데 그나마도 잠이 안 와요, 그죠? 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찍 일어나는 편이긴 합니다. 멜로망스의 그밤 범진의 후에 이무진의 쉼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수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멜로망스의 그 밤, 그리고 범진의 후회, 채유리 밤바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죠? 그럴 땐 정말 잠밖에 없어요. 저도 뭐잘때 보면은, 진짜 피곤하게 그냥 푹 자요, 요즘에. 진짜 몸이 피곤하니까, 잠은 잘 오더라고요. 모쪼록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스텝 아연님도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반갑고 반갑고 또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계속 집에 있었어요. 아침에 도서관에 가려고 했으나 늦잠을 자는 바람에 패스했네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게 되면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게요. 만약에 아니더라도 집에서 강의 들으려고 공부하려고요. 참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럼요. 뭐든 뭐 어쨌든 뭐꼭 도서관이 문제인가요? 내가 책을 들고 있고 내 눈이 책을 보고 있으면 그 공간이 도서관이고 강의실이겠죠. 오빠 내일 벌써 금요일이에요. 한 주가 참 빠릅니다. 토요일에는 개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 다녀올 것 같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다고는 하나 낮에는 아직 더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래도 참 뭐라 할까 좀 밝은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참 밝은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밝아 보여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좀 어떨 때 보면은 그 표정에서 얼굴 인상에서 좀그 사람의 그런 성격들이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도 좀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찡그린 인상이 그 주름이 그대로 찡그러져요. 그게 진짜 관상은 과학이라고 아무튼 항상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훨씬 복을 더 부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된다고 생각해야지 잘 되는 거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나마도. 아무튼 모쪼록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유리의 밤바다? 어? 김나영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임지연의 어쩔 수가 없네요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거 아까 나가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봤나? 응? 나 이거 나간 것 같은데.

네, 우리 아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나영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리고 임지연의 어쩔 수가 없네요를 들려드렸고요. 그 전에 우리 수인님 신청곡하고 좀 반대가 되었어요, 그죠? 채유리의 밤바다, 그리고 이무진의 쉼표까지도 일단 다 들려드리기는 했습니다.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그 위로는 우리 필사마님도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드님.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키드님 뵈어서 반가움이 더한 오늘 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고,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필사마님 본 지도 좀꽤된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공창에서라도 이렇게 가끔 보긴 했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 거의 들어오질 못했어요. 요즘엔 거의 잘못 들어와서, 그래도 꼭 간간이 좀 안부를 남겨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슬러시의 파란, 그리고 따따블의 잘못된 만남, 그리고 하이큐티 콩가, 다 노래들이 들어보긴 한것 같은 제목이긴 한데, 가수들이 더 잘나서 리메이크 곡인가 봐요, 그죠? 일단 세곡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필스타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설럿의 파란 그리고 따따블의 잘못된 만남, 하이큐티의 콩가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리메이크 한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은 다 처음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나마 예전에 들었던 곡들이라 꽤 익숙하긴 한데 좀 새롭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꽁치님께서 튤립과 함께 다녀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키느님 안녕하세요. 몰래 김치 사발면 한컵 먹고 대기 중입니다. 이따 심야에 메인으로 프랑크 소세지와 비엔나 소세지 구워서 케첩 뿌려서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이 상당해서 겁이 나긴 하지만 요즘에는 잘 먹히더라고요. 키드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프랑크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요즘에는 사실 저런 거잘안 먹어서 그냥 뭐였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알것 같기는 해요. 케찹을 뿌려서 먹으면 맛있죠. 제가 요즘에 케찹을 저도 좋아해서 그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왜그 뭐지 케찹통 그런 거에 이렇게 그런 걸 샀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일회용 케찹 있죠. 그런 걸좀 사다 놓고 먹으면 좀꽤 오랜 시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아무튼 항상 먹는 게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브라더스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디셈버의 눈부신 눈물 연규성 그래서 이별이 아픈 거겠죠. 이렇게 세 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꽁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브라더스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디셈버 눈부신 눈물 연규성의 그래서 이별이 아픈 거겠죠? 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무쪼록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정인이 엄마님도 다녀가 주셨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기느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듯한 합니다. 한 달을 못본 듯한 기분은 뭘까요? 아차, 오늘 아들 돌잔치 영상 만든다고 저녁 먹기는 대실패했어요. 그냥 아들 재우고 먹을까 해요. 잘 자고 있는 아들 새벽에 또깰것 같아 무서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이긴 하죠. 더군다나 제가 원래 화요일 날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목요일로.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저보다도 항상 고생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진짜 아들 하나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엔 더군다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깐잠깐 시간 나실 때는 식사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굶으면 안 돼요.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정준일 권진아의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괜찮을까요? 그리고 존박 전미도의 밤새 서로 미루다 그리고 김필의 사랑둘 이렇게 세곡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준일, 권진아의 우리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존박, 전미도의 밤새 서로 미루다, 김필의 사랑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건 사실 여기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새로운 노래들을. 개인적인 노래는 제가 늘 듣던 것만 들어서 아무튼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0: 신청곡 게시판에 불타는 감자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뭐, 또 사연에 엠플라잉 뜨거운 감자를 신청을 해주셨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선물곡으로는 이승철의 서초가을까지 해서 두곡 이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야, 네 형.
2: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
1: 저 감자요.
2: 감자?
1: 네, 뜨거운 감자.

늘 마음먹은 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유명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점술가는 이리 재고 저리 재어 보더니 그에게 말했다. 40세 전까지는 반드시 곤궁하고 빈천할 팔자야. 생활이 여의치 않구먼. 내 말이 틀렸나? 이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점술가가 정말 쪽집게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용하십니다. 제 삶은 그동안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험한 인생을 살아왔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40입니다. 40세 이후에 제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점술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40세 이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가난해. 의욕을 품으며 점술가가 물었다. 왜요? 이미 가난에 익숙해졌어. 점술가가 말했다. 어제 한 행동을 반복하면 단지 어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익숙하지 않는 것이나 새로움이 주는 긴장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원래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이창섭의 천상현, 허각, 이만별, 이무진, 이진성, 김희재, 샵 안녕까지 오래된 노래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진짜 옛날 그 학창시절이 꼭 생각이 나가지고,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자주, 우리 더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어떤 건물, 건물이나 뭐 시계탑 그런 데서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길 지금도 가게 되면 그때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가끔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도 한번 지나가 볼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좀 기다림 모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노래가 이렇게 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4분이고요. 일단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에일리의 해븐 그리고 민서의 조화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3분이고요. 키드의 가디오 뮤직에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벌써 9월 달이 시작이 됐고 이제 뭐한 2주 정도 뒤에가 추석이죠. 이번 추석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 조금 짧아서 좀더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까지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죠, 뭐. 글쎄, 저는 일단은 아직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일을 또 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2주 정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나니님과도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요뮤직앤의 키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스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키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언제 봤지 싶을 만큼. 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덥죠? 안 아프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선선한 바람이 불 텐데 한여름에 보고 지금에서 보는 것 같아요. 달이 바뀌어서 그런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예, 아무튼 두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막 숨이 차네요. 예. 자, 올챙이 배처럼 빵빵해진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예, 셔터문 올라갈게요.

제가 오늘 너무 맛있는 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요즘 꽃게철이잖아요. 그래서 꽃게를 12마리를 쪘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5마리 클리어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밥도 먹고 꽃게도 먹고 너무 맛있었어요. 살이 오동통통 완전히 꽉 찼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손에서

중고 알아보고 있어요. 기존 포리자 350cc 팔 예정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넘어지고 그래서 혼다 125cc로 변경 예정입니다. 아직 매물이 많이 없어요. 보고 있어요. 끝!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저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예, 잘 모르겠어요. 차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차도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기사가 딸린 차만 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차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요. 괜찮은 거 나오면 그때 콕 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 2MB의 한 편의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 그리고 PB의 어쩜 그래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지. PB의 어쩜 그게 아무것도 아닐까? 라네. 이젠 말할게, 너를 사랑해.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점심 때는 떡볶이가 많이 먹고 떡볶이도 많이 먹고 복숭아 요거트 스무디도 먹고요. 저녁을 패스하긴 했는데 마른 오징어 구워 먹고 말았네요. 그래도 배가 불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설마 뭐 네 배만 하려고 누구 배가 더 많이 나왔나 대볼까요? 나한테 잽도 안 되면서 내일 또 맛있는 거 먹게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똥배가 뜬다. 오늘 강의를 많이 못 들어서 내일은 강의를 좀 들을까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걸어야 하는데 걷는 것도 쉽지 않네요. 집에 있으니 나가기가 귀찮아서 그래도 도전해보렵니다. 내일은 저녁에 걸을 수 있기를요. 그럼 언니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신 우리 아연님. 나는 밥도 냉면 그릇으로 먹고 꽃게도 다섯 마리나 먹었는데 누구 배가 더 많이 나왔을까? 마른 오징어 하나를 저녁에 구워 드셨다. 뭐 그쯤이야. 나한테 잽도 안 되지. 나는 방송하기 전에 먹고 들어와서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커피로 지금 소화시키려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완전 그 세상의 천국 같은 느낌? 천국 같아요. 세상이다. 네 세상 같고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부르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제가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일단 허각과 정원지가 부르는 짧은 머리 소유와 브라더스의 모르나바 에릭남 치즈가 부르는 펄스 러브.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너무 달달해. 사랑스러운 우리 아연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해요.

따님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꽁치님, 어제 제가 얼마나 두리번 꽁치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찾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꽁치님이 오늘은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너무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냉커피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준비해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요. 밤 9시 40분 정도경에 오늘 야식의 메인이었던 비엔나 소세이지와 프랑크 소세이지 볶아서 케첩과 밥에 먹었습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없어서 그냥 먹었는데 양이 많기까지 해서 다 먹어치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어우, 그럼 저 주시지. 저 잘 먹는데. 뭔들 안 먹냐고요? 이제 시원한 커피 선풍기와 함께 조용한 심야 시간 많이 많이 보내다가 자려고 합니다. 요새 너무 슬럼프여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만 그럼에도 방송 재미나게 듣고 자보려고요. 오늘도 심야 시간 깊게 빠져들어서 재미나고 행복한 음악 시간여행 보낼게요. 그럼 굿나잇용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아, 환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온다고 하죠. 계절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아마도 우리 꽁치님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힘내세요. 조금만 버티면 시원한

가을이 금방 올 거예요. 이제 9월달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우리 꽁치님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고요. 오늘도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 우리 함께해요. 백지영의 그래 맞아, 송지은의 보고 싶은 사람, 이혜인과 이주단이 부르는 한 사람을 사랑했네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나 노씨 아니라고요. 나 김씨예요. 대장님, 농타임 노씨입니다. 요. 저 김씨예요. 노씨 아니에요. 예, 귀국해서 무난 인사 드리려는데 방송이 없다니 다행히 부장님과 일님이 계셔서 생존 신고만 마치고 잠들었습니다.

있어요. 먹고 스노클링 먹고 프리다이빙 먹고 마시고 아 마시 마사지 또 수영 6시 기상 12시 치집에 본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을이 오는지 바람이 선선하게 곤장 맞기 좋은 계절인 거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물벼룩과 해파리에게 너무 뜯겼으니 오늘은 고통 없는 공기 곤장 부탁드리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먹고 놀다 온 뭐 여행이 그렇지 않나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아닌가요? 본전 여행이라도 뭐 재밌게 다녀오셨으면 된 거고요. 빈손으로 오셨으면 저쪽 구석에서 손 들고 계시고요. 재방송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계시고요. 손가락만 그 자판은 쳐야 되니까 손가락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매맞기 좋은 계절, 그쵸? 곤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곤장 맞기가 가장 쉽죠. 여름에는 조금 곤장 맞기가 힘들긴 하지만 예. 근데 물벼룩이 뭐예요? 저 물벼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해파리는 아는데 물벼룩은 잘 모르겠어요. 뭐지? 아무튼 잘하셨어요. 잘 뜯겨갖고 오셨어요. 좋은 추억 되셨겠네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그래요. 제가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어깨춤을 둥실둥실 추신 우리 돌콩님 015B에 딱 5분만 맞자고요. 경서의 별이 떨어질 때 K씨의 그댈 위한 사랑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한 말을 이해 못하겠다고 떠드는 저 친구는 뭘까요?

요즘 나날이 발전하고 계신 우리 철님. 예. 아, 저 김부장 또 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신병 4 나온 거 아세요? 어, 8부까지 나와 있는데, 또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24, 25일 날 신병보 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나? 아, 그래요? 엄청 군기 잡더라고요. 막 아무튼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리고 김부장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제 수요일날은 오늘은 야구하고 야구 시즌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골대녀 보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거는 안 빼놓고 보거든요. 근데 요번에 축구에서 핸드볼로 바뀌었는데 저도 예전에 핸드볼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축구할 때는 축구가 하고 싶다가 발로 뻥뻥, 예, 천리마골 콩님 발로 뻥뻥 차고 싶었는데 요즘엔 또 핸드볼을 하니까는 막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예, 두 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투빅의 눈부신 눈물,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서이라의 미워하지 말아요. 안 미워해요. 이뻐하니까는 두들겨 패는 거지. 안 이쁘면은 두들겨 패겠어요.

통화하느라 좀 늦었어요. 남은 시간 잘 들을게요. 우리 이쁜 행복이 행복하자님, 예, 반갑습니다.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우리 행복하자님, 예, 정말 신기하죠. 아무리 뭘 하고 있다가도, 예, 행복아 하면, 예, 바로 삽들고 튀어나와요. 이뻐 죽겠어. 김동률과 이서은이 부르는 욕심쟁이 VOS의 부디. 혹시 노래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김종국의 중독 함께 하겠습니다. 애인하고 데이트 봐줄게.

오랜만에 다녀가셨어요. 사랑스러운 그녀 꼬맹이 정희님의 신청곡 띠댕의 너라서 좋아 휘성에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방해담의 너뿐이야 수고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꼬맹이 정희님 자주자주 보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체리님의 신청곡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승철의 오늘도 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늘호수 가족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많이 웃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하늘호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밤 11시에 또 올게요. 그때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하늘호수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Hamburger. Schaut gerne in die Kiste.

잠이 너무 안 올 때 빨리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남은 수면 시간을 확인하면서 압박감을 느끼면 잠이 더 달아나기 때문인데요. 이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보다는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져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9월 4일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 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꽁치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호수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침약 챙겨주고 고구마와 계란 쪘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밥 안 치고 엄마 아침에 드실 사과 씻어놨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먹고 싶었지만 이따 밥 다 되고 집안이 한산해지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선풍기를 돌고 있으니까 약간 찬바람도 섞여서 불어오네요.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수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힘나게 하시고요. 재미나게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꽁치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니까 꽁치님 사연에서도 컨디션이 괜찮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번 신청난 다녀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네, 신청단의 왕우님 반영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우수님. 날씨가 너무 좋은 불금입니다. 날씨 만끽하며 돌아다녀야겠습니다. 우수님도 맑은 가을을 즐겨보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긴 합니다. 뭐 점점 더 시원해지고 옷차림도 이젠 긴 옷으로 바뀔 것 같긴 하네요. 왕우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네, 필사마님 신청과 사연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한 주 아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하루 모두 후회 없이 보람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우수님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우리가 9월에는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9월도 바쁜 9월이시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요. 오래간만에 회사마님의 신청곡 감사히 함께 들어봅니다.

일어나심입니다. 급하게 대방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방 부국장님이십니다. 흑장님께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아, 요즘 혈압이 높으신 흑장님, 빠른 시일에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짜증 좀 덜 내시고 화 좀 덜 내시면 아마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들 함께 들어봅니다.